들 나게들 끄덕인다 나들인다 가야돼 나그들끄다 그들끄다 끄덕이게들 나게들 끄덕인다 나들인다 가야돼 그들끄다 그들끄다 끄덕이게들 나게들 끄덕인다 나들 가야돼 나그들끄다